0: 호미, 호미 깨기, 깨기 맛있득.
1: 이따가 생략 뭐래?
0: 깨기 깨기, 깨기 폭요, 공. 기리딱 고스마카 파이피 엑슬러스 샤타 아홉 스피어만 스틱 안 스틱 안 엑슬러스
1: 라벨 뽀